0: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u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2: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4: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1: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5: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6: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0: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1: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2: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예지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4: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5: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6: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5: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

0: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1: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1: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햇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습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1: 저희 해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0: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 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1: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청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청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축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2: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잉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 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SMEC은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세제 옛길,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책도 그렇고, 네. 뭐 별도 그렇고, 네. 다 이게 축소가 돼 있네요.
2: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1: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0: 펼쳐볼까요?
3: 네. 그래, 좋았어.
1: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아,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0: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0: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0: 산에 왔으니까.
1: 네.
0: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0: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0: 이곳에요?
1: 네.
0: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0: 미술이요?
1: 네.
0: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 하나를 또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0: 그렇죠. 마술.
1: 네.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0: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0: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0: 신기하네.
1: 딱 숨어있습니다.
0: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0: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0: 아.
1: 됐어요.
0: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0: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0: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0: 네네.
1: 예, 포대 스님인데.
0: 아, 포대 스님?
1: 네.

0: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예.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1: 예.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0: 자, 저기 자세히 보세요.
1: 어?
0: 자세히.
1: 잠깐만요.
0: 자세히.
1: 어?
0: 자세히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어, 뭐야 이게?
0: 이렇게까지. 싹.
1: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0: 우와. 이렇게.
1: 우와. 우와. 어, 잠깐만요.
0: 이렇게. 너 어디가?
1: 어.
0: 너 어디가?
1: 어, 계속 쳐다보시네.
2: 이 움직이는 물상, 마술 같은 미술을. 네.
1: 잠깐만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2: 그렇죠.
1: 네.
2: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1: 어, 이러세요. 네. 어,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2: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1: 우와. 어, 신기하다.
2: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1: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오. 야.
3: 안녕하세요.
1: 어유,
3: 아이고.
1: 아, 아, 어, 스님.
3: 네. 반갑습니다.
1: 아,
3: 예.
1: 아이고, 아유, 어, 스님. 예.
3: 그 TV에. 네. 텔레비에 자주 나와. 아이고, 그.
1: 아,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님.
3: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아, 아이고, 예. 서라부 잡읍시다.
1: 예, 구경 왔다가,
3: 예.
1: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예.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3: 아이고, 예. 어떻게 아시고, 아이고, 참 그러시구나.
2: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3: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1: 네.
3: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1: 네.
3: 여기 계시는 모든 부처님,
1: 예.
3: 저 미륵 대불,
1: 예.
3: 저런 탑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1: 아, 직접 다.
3: 직접, 예.
1: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아.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나요?
3: 근데 그 예. 발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예.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1: 예.
3: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1: 예.
3: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세상의 동상을.
1: 그렇죠.
3: 그런데 하면 실패,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칼날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3: 저도 모르게. 아... 그럼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1: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3: 그렇죠.
1: 아...
3: 나를 이거 자로 가니까 자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1: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3: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1: 네.
3: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1: 어...
3: 제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1: 어, 안 들어요? 예. 어, 예, 알겠습니다.
3: 예, 들어와 보세요.
1: 어, 기쁘듯이 이렇게
3: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리 와보시겠어요?
1: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간현보살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래, 그렇죠.
1: 야,
2: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네. 전통 가마.
1: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네.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네.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네. 한번 제 예, 제작하는 데 가보시겠어요? 아,
2: 작업하시는 공간에 네,
0: 같이 한번 예. 체험도 해보시고.
1: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1: 알겠습니다.
0: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은 좀 예, 이리 오세요. 예.
1: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이거 직접 우리가 만든다는.
0: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마치 잘 보셨네요. 이리 와보세요.
1: 아, 이곳에서?
0: 예, 예. 예. 이거는 도자기로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중이었었어요. 네, 네. 사실 지금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네. 아, 오.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물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네. 자, 여기서.
1: 네.
0: 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1: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네.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됐지요.
0: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대장경을 찍든 뭘 하든
1: 아, 눌러주는
0: 이해가시죠?
1: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1: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어, 예. 예.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거 뚫을테니까
1: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1: 네,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1: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죠.
1: 된 형상이 또 스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1: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무지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기성치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1: 아니야 바라밀라 신경 환자제 오살행
0: 자,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0: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1: 생각했습니다.
0: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초파일 느낌이 좀
1: 나요.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해야 돼. 드리고.
0: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유, 제발, 제발.
1: 들으세요.
0: 우와! 제발, 제발.
1: 들으세요.
0: 우와! 우와!
1: 한번 보세요.
0: 예. 와. 오, 이걸 올리구나.
1: 야. 그렇죠.
0: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아유, 관세음 보살.
1: 관세음 보살. 예.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예. 네. 가마로 들어가면 아유.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0: 아 이게요? 아,
2: 초벌 친 거예요.
1: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석을 네.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 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0: 네. 제 생각은 예.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1: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0: 특별하게.
1: 네. 요 도자기 다 예,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0: 아,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예.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0: 아이고 관세음 보살.
1: 그래 할 겁니다.
0: 예.
1: 네, 고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2: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1: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오늘.
0: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1: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래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네.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네.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어요.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노크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1: 좋습니다. 조용히.

0: 오,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오, 끝났다. 와.
1: 아유, 잘 들었습니다. 와.
2: 아이고.
0: 야.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세 자리랑 맞죠?
2: 네. 네. 네. 네. 문경세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헐버트.
1: 네. 들어보셨어요?
2: 아~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아~ 네.
1: 그렇군요.
3: 여기 그렇군요.
1: 옛길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그래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2: 네.
1: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네,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세제 아리랑.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네. 문경세제 아리랑이 네. 아, 세계인들의 네, 네. 귀에 처음 네.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와. 네, 네.
2: 그럼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주 좀 해주시죠.
1: 아, 네.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0: 아이, 뭐 이거야 뭐. 네.
2: 네. 어머니들만 이렇게 탁탁탁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박달나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다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드릴게요. 네. 여기를 항상 요만큼을 남겨둬야 해요.
2: 그래야
1: 얘가 예,
2: 네.
1: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아, 그럼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2: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 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2: 오.
1: 저거 이러면 자세가 틀렸다.
2: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2: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2: 그러네요.
1: 했는데

0: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0: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1: 다 나가네
0: 아.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2: 아리랑 아리랑
0: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같죠?
1: 아리랑
0: 아리

0: 잘하시네.
1: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2: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0: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셔.
2: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내려주소
0: 안녕 세제 넘어가이제.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edios, which has developed colored contact lenses to strengthen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u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2: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4: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1: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5: 이전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6: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5: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 쓰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5: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6: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스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1: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2: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1: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0: Hi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i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8: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9: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9: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숙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9: 저희 해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0: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9: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청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청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8: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껀떡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리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하 장부 얘길 허.

0: 해골에 남 막릉 해골에 남 오호해제라고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내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젖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밤처럼 어둡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오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그리고 말하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하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모든 건 손에 쥐거나. 여봐라, 자객을 보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네,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삯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어,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 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어, 이럴 수가. 어,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어,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어,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자,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어,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어, 이럴 수가. 어,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건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어,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아,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이짜짜짜짜짜짜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쉿. 암호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늘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2: 아, 비가 온다. 아, 나는 뻑쳐졌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의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4: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무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 짓 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어?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한 것만 나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돈 받아라.
4: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래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3: 너희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4: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오, 그렇군. 누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4: 그렇습니다 전하.
2: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4: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5: 전하!
2: 아! 아!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 테다,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4: 전하!
5: 글루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4: 에드거.
5: 혼절하셨군요.
0: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5: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0: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5: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번이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습니다.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0: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델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0: 거너릴 이 독사 같은 년!
4: 코델리아! 이 년이 기어이!
1: 마님!
4: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0: 거너릴!
3: 코델리아, 니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0: 코들리어. 코들리어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린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겨라.

0: 你。
1: 급보여! 커널이고 에드먼드가 군사리를 끄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2: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잊지 않으리라!
3: 기어이

0: 계시냐?
1: 저기다 허영아, 저기 리아다.
2: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1: 코델리아, 코델리아를 잡아라.
2: 전화를 메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3: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4: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정.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넘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0: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세제 옛길,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책도 그렇고, 네. 뭐 별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2: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1: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0: 네. 그래, 좋았어.
1: 네.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0: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0: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0: 산에 왔으니까.
1: 네.
0: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0: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0: 이곳에요?
1: 네.
0: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0: 미술이요?
1: 네.
0: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 하나를 또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0: 그렇죠. 마술.
1: 네.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0: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 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0: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0: 신기하네.
1: 딱 숨어 있습니다.
0: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와.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0: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0: 아.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0: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0: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0: 네네.
1: 예, 포대 스님인데.
0: 아, 포대 스님?
1: 네네. 일반적으로 뭐.

0: 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예.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1: 예. 네.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네.
0: 자, 저기 자세히 보세요.
1: 어?
0: 자세히.
1: 잠깐만요.
0: 자세히.
1: 어?
0: 자세히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어, 뭐야 이게?
0: 이렇게까지. 싸.
1: 어.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어. 우와.
0: 이렇게.
1: 우와. 우와. 어, 잠깐만요.
0: 이렇게. 너 어디가?
1: 어.
0: 너 어디가?
1: 어, 계속 쳐다보시네.
2: 이 움직이는 물상, 마술 같은 미술을.
1: 네. 잠깐만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2: 그렇죠.
1: 네.
2: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1: 뭐 이러세요. 네. 어, 지금이야,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2: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1: 우와. 어, 신기하다.
2: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1: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어. 야.
3: 안녕하세요.
1: 어유,
3: 아이고.
1: 아, 아, 어, 스님.
3: 네. 반갑습니다.
1: 아, 예,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스님. 예.
3: 그 TV에. 네. 텔레비에 자주 나와. 아이고, 그.
1: 아유,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님.
3: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아이고, 서랍을 예. 잡읍시다.
1: 예, 구경 왔다가,
3: 예.
1: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예.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3: 아이고, 예. 어떻게 아시고, 아이고, 참 그러시구나.
2: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3: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1: 네.
3: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1: 네.
3: 여기 계시는 모든 부처님,
1: 예.
3: 저 미륵 대불,
1: 예.
3: 저런 탑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1: 아, 직접 다.
3: 직접, 예.
1: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아.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나요?
3: 근데 그 네. 발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네.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1: 예.
3: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1: 예.
3: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세상의 동상을.
1: 그렇죠.
3: 그런데 하면 실패,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하나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1: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3: 그렇죠.
1: 아.
3: 나를 좌로 가니까 좌로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1: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3: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1: 네.
3: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1: 오.
3: 제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1: 어, 안 들어요? 예. 어, 예, 알겠습니다.
3: 예, 들어와 보세요.
1: 어, 기쁜 뜻이 이렇게
3: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리 와보시겠어요?
1: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간생보살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래, 그렇죠.
1: 이야.
2: 예.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응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하신...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응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제작을 예.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네. 전통 가마.
1: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네.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네.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네. 한번 제 예, 제작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2: 작업, 작업하시는 공간에.
0: 네, 같이 한번 예. 체험도 해보시고.
1: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1: 알겠습니다.
0: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은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1: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직접 오세요. 우리가 만든다는.
0: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마치 어. 잘 보셨네요. 이리 와보세요.
1: 아, 이곳에서?
0: 예, 예. 예. 이거는 도자기로. 예.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중이었었어요. 네네. 다 지금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1: 네. 아, 오.
0: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불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양각. 그렇지, 양각.
1: 네.
0: 자, 그래서.
1: 네.
0: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이렇게 올리면은
1: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1: 네.
0: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맞춰서.
0: 됐지요.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1: 네.
0: 대장경을 찍든 뭘 하든
1: 아, 눌러주는
0: 이해가시죠?
1: 네.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1: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1: 어, 예, 예. 예.
0: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뚫을테니까
1: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1: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1: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지.
1: 된 형상이 또 스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1: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무디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기성치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1: 아니야 바라밀라 신경 환자제 오살행진다나 바.
0: 자,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네,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네. 좋습니다.
1: 잘 나올 것 같아요. 초파일 느낌이 드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1: 네.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휴.
0: 아,
1: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우와.
0: 한번 보세요.
1: 예.
2: 와. 오, 이런 원리구나.
1: 야.
0: 그렇죠.
1: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유, 관세음보살.
0: 관세음보살. 예.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1: 예.
0: 가마로 들어가면,
1: 아유.
0: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1: 아, 요게요?
2: 초벌하신 거예요?
0: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석을 예.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 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네.
1: 제 생각은 예.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0: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1: 특별하게.
0: 네. 요 도장이 다 예,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아,
1: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각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0: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예.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1: 아이고 관세무사.
0: 그래 할 겁니다. 예. 아유. 네, 고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0: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오늘.
1: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래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 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네.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보존회.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어요.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녹화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 조용히.

0: 오,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오, 끝났다. 와.
1: 아유, 아, 잘 들었습니다. 와.
2: 아이고.
0: 야.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새 자리랑 맞죠?
2: 네. 네. 네. 네. 문경새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헐버트.
1: 네. 들어보셨어요?
3: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네.
1: 그렇군요.
4: 그렇군요.
1: 여기 옛길 박물관이라고 있고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3: 네, 황제.
1: 예, 네.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3: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세제 아니라.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네. 문경세제 아리랑이 네. 아, 세계인들의 네, 네. 귀에 처음 네.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네.
3: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와. 네, 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3: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수 좀 해주세요.
1: 아. 네. 예, 예. 그렇게 하죠.
3: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 뭐 이거야 네. 뭐.
3: 네. 어머니도 막 이렇게 딱딱딱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의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방망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3: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너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3: 아, 그래야
1: 얘가
3: 네.
1: 예,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 아, 그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3: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자세가 틀렸어.
3: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3: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3: 그러네요.
1: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3: 네,
1: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걸 해놓은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0: 저는요?
1: 벌써 안 돼. 지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3: 네.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아리랑? 좀 예, 노래. 살짝. 예.
1: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요,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3: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3: 다 나가네. 아.
1: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나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5: 아리랑 나 아리랑.
1: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바꿨죠?
3: 아리랑.
1: 아리랑.

0: 네.
1: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2: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아,
0: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시여.
2: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0: 네,
1: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날아주소
0: 안녕 세제 넘어갈게.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0: May 1980. There were those who stood their ground, even with guns pointed right at them. The streets of Gwangju burned with one cry. We just want to live as human beings.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at day became the very seeds of democracy in Korea. Over time, Korea's democracy grew into a powerful story the world now takes notice of. And at the heart of that change, there were always students who dared to question their times first. Those small acts of courage moved one another and together changed the world.
1: 민주주의가 사실 민의를 대표한다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깨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The streets may have changed with time, but the stories left behind here have never faded. In Gwanak-gu District, Seoul, there is a walking tour that traces these stories through the neighborhood. And one of those paths is the Democracy Trail.
2: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3: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0: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0: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2: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른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0: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2: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
0: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4: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2: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0: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1: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내가 왜 당신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In the comments or comments, I have to think a little bit more about it. I feel like I'm going to take my own rights or I'm going to take my own rights.
4: 선거를 한다 해도 참관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좀 간섭할 것 같습니다.
5: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7: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0: 네.
2: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피워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쩌리나.
5: 보통 한 세 명에서 다섯 명.
1: 다섯 명도 타요?
5: 네, 다섯 명 타도 괜찮더라고.
6: 와 쩌리면 쩌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있었는 거지.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한번 따보시죠.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 봐서
1: 미역을
0: 따는 거죠.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2: 제가 따는 걸로 천천
0: 강일 쌤 한번 따주시죠.
2: 제
1: 보세요. 네.
2: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0: 뭐가 달려 나왔네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0: 예. 자,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2: 아니 뭐 군서도 있고,
0: 예.
2: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0: 아 그럼 창일 쌤만 예.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좋습니다.
0: 예.
2: 갑시다.
4: 가자.
0: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2: 큰 섬.
0: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2: 좋습니다, 큰 섬.
0: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2: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0: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2: 아, 지금 많이 땄죠.
0: 아?
2: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5: 네?
2: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0: 파도 별로 없는데?
2: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1: 아, 저리
0: 아니,
2: 안 돼.
0: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2: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0: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2: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0: 없어요, 지금.
2: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무서워,
6: 떼벼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0: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6: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0: 네.
6: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네.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0: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6: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0: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6: 가보시죠.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연극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극장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 연극과 그 세계의 외연과 깊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출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이야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이것이 리얼리티고 이 세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 논리인 셈인데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보강은 애초에 쓰고 나서도 좀, 아, 이거는 다른 분이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했었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을 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막 해. 지금을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회한과 공허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농담 같은 태도들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인수 연출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왜 연극하면서 살지? 왜 글 쓰면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창작을 한다는 건 알아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생각은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란 건 정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싱싱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싱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인 거고, 작품이 끝나가기 직전이 작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던 많은 질문들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진실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질문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작은 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의 피스, 정말 요만한 피스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체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연극적인 상상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연마가 필요하죠. 그 검은 어둠 안에 어떤 상상력을 일으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세계들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세이라든가 이런 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공감과 위로라고 한다면 저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 그 비현실의 어떤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상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 보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극장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작용들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이든 혹은 뭐 직관의 작용이든 이미지의 작용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만 알아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작용들이 그 세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창작이라는 것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말들은 계속해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미끄러질 뿐이고 그래서 극성이라는 것이 재밌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서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인데 이 말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말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부조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어긋나고 있는지. 그래서 말들과 말들 사이에 깊은 행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장에서 언제나 다시 발견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언제나 희곡을 좀 써왔었던 것 같고 저는 극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긴 기간 연출을 해오면서 그 제가 연출을 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발견들이 또 극작에 반영이 돼요. 매체로서의 연극에 대한 발견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물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다 보면 뭐 빛도 있고 오브제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신체도 있죠. 신체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되게 다양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대 위에 그 모든 매체들이 막 어떻게 막 배열되고 이러다가도 언어가 딱 한마디 들어오는 순간 정말 단단한 돌 하나가 그 위로 퍽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 혹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 혹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인간에게. 그러면서 점점 더 언어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냈을 때이 세계를 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곡을 쓰게 되면 언어가 또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저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지가 직관이라는 말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하철 존재론이라는 작업, 그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둘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혹은 걷는 모습이라던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미지인 거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하철 존재론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지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배우가 별다른 말 없이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젠더와 사회적인 계층과 그 인물의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결합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익명성으로 살고 있지만 일정한 신체를 가진 골격을 가진 지하철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되어 보는 데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낯선 틈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견된 낯선 틈새, 무언가 말을 하는 나한테. 이것까지만 쓰자. 이것까지만 쓰자.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해요. 너무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꼭 완성은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전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글은 빨리 써내려가야 되는 글이 있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더 천천히 쓰는 게 맞죠.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나의 즉흥이 필요하고, 어쩔 땐 나의 사유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의 세계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의 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량의 크기로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과 용기. 왜냐하면 사실 되게 혼자서 작업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창작자가 혼자 작업할 때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라든가 어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계의 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압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혼란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가보도록 하는 것. 네.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edios, which has developed colored contact lenses to strengthen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o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2: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4: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1: 유전 AI 감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2: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 쓰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1: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3: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5: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6: Hi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i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7: 저희 해성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6: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8: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활어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8: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활어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숙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6: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8: 저희 해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활어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6: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8: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청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청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0: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1: 저희 해성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침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5: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SMEC은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두 번의 입맞춤 두 번의 맹세 두 번의 포 아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나이 이 한 몸쪽에 진들 쳐버릴 수 있으랴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껄떡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릴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아 장부 얘기하오

0: 망령 해골에게나 오호해제라고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그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안 돼.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밤처럼 어둡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오가라. 역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그리고 말하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하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모든 것 손에 쥐거나, 여봐라, 자객을 보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네,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싹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리.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눈 좀 떠 보세요!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 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이럴 수가.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이럴 수가.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건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 이번 달 방세다. 예,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쉥. 암호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날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2: 비가 온다. 나 흠뻑 젖었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의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0: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무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 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0: 컴컴한데 숨어서 그리 타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퇴! 퇴! 퇴! 퇴! 퇴! 퇴!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어?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한 것만 나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자, 돈 받아라.
1: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래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0: 너희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1: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1: 그렇습니다, 전하.
0: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1: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2: 전하!
0: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 테다,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2: 전하! 글루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1: 에드거.
2: 혼절하셨군요.
3: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2: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3: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2: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번이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소.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딜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3: 건어릴 일독사 같은 년!
4: 코딜리아!
3: 이 년이 기어이!
1: 마님!
3: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1: 건어릴!
3: 코딜리아, 네 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0: 코들리어. 코들리어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린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김으로

0: 에드먼드가 군사리를 끌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어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인지 않으리라.
2: 아, 기어이

0: 뒤로 돌아라.
1: 전하,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저기저 허영 너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어를 잡아라.
1: 전하를 메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2: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3: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본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남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뿌리에 뛰어다오. 나도. 이 아이도. 밀어내다오, 우리를. 이 모진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혼이라도 다시는 이땅 위에 발을 딛지 않겠다. 얘야, 벗겨라. 어서. 저기. 저기.

0: Located in the northern central part of Jeollabuk-do province on the Honam Plain, there is a region 1.36 times the size of Seoul. Taengni-ji by Yi Chung-hwan, a mid-18th century Joseon landscape painting, describes this area as Kago-ji, a place fit for a scholar to live. For hundreds of years, Wanju County was known for having a healthy economy, fertile land, friendly people, and great outdoors. This particular industrial site that was once abandoned has been transformed in a way that it is bringing the town back to life. Let's explore this new space in Wanju.
1: There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굉장히 스마트 시대는 빠르잖아요. 더 그래서 이런 옛 것들이 더 소중한 것 같고 이런 공간들이 이런 누에 오셨을 때 말하지 않아도 이 따뜻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2: 제가 이 공간에 없더라도 다른 문화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이 공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a lore that a dragon flew over the land, the word yong or dragon is in Yongjin Myeon's name. Along with Wanju County office, there is a place that serves the local residents' needs. This cluster of buildings comes into view. It looks like a small village. Before it became a multicultural space fostering arts and culture, it was a commercial facility.
1: 풀은 거의 사람 키만큼 있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이라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0: Amid a mulberry tree grove, silkworm research took place here. When the research facility was moved to Pu'an, this site became abandoned. In 2015, civic groups started to brainstorm what to do with the site. As a result, the open space Nue, a multicultural district, was established to give the site a new lease on life while honoring its past.
1: 이 공간이 이제 누에를 연구했던 곳, 또 누에시를 뽑던 곳이잖아요. 잠종, 잠업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지 않죠, 지금은. 그리고 이 공간의 어떤 역사성을 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에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맞춤법은 조금 다르지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누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0: While Nue is redefining its identity as a space where people can enjoy art, the name also hints to its past. While the abandoned site has now been converted into a multicultural space, its history has been kept alive as evidenced in the numerous repurposed facilities.

0: 유후 공간을 문화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u'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0: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2: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iu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3: Niue 구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삶이 이런 문화 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 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iu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iue is here for.
4: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3: In the city, there ar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city, but in the village, they have to stay at night. They have to build a farm tomorrow. So, in the same way, in the city of Jeonju, in the city of Seoul, in the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의 어떤 실태를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0: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꿈다라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2: For our art students, these spaces are citizens and people who can come and see and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3: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4: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Open Space Niue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to help children widen their horizons and realize their dreams. Niue encourages immersive art education at a young age.
1: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A decaying site that had seen better days and would have been demolished was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But it retained its past even after its renovation. Like silkworms that kept giving, this space will keep organiz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2: An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eo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3: 아, 여기 소양면 회원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0: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3: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0: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 are a rural area, so we need to fill this space with a specialized infrastructure. We need help from the local Jeonju, but also from other areas. But in terms of raising wild animals, we think we need to raise the effect of that area. Even if it takes longer, we need to consume culture from the Nui and arts and produce people. 가르쳐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에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에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0: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2: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0: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1: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0: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1: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0: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0: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르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1: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0: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
1: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3: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0: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가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1: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4: 동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Even after the tour came to an end, the students kept moving. Hearing there was a memorial center nearby, we made our way to the Park Jong-chol Memorial Center.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집회를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을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In the comments or comments, I always think about it. I feel like I'm going to get attacked or I'm going to get attacked. If I
4: do the election, the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will be interfered with.
5: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지성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0: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t's first debate over the weekend hill. The economy is expected to expand.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네.
0: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아,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예, 한번 봐가지고 예.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3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3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1: 네.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있었는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네,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1: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예.
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예, 미역을.
1: 예, 미역을.
3: 따는
1: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
4: 이마다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해산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기요.
0: 아니,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5: 떼별을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5: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걸려요.
1: 네.
5: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0: 시간을 했고.
1: 이 동네에서 꽃이 제일 많은 집 같아요.
0: 더 많은 집이 있었는데 그대가 어른들이 이사 가서 아마 제가 탑일 거예요.
2: 이 집이 제일 많아.
0: 아 그래 언니?
2: 그럼 이 회동 꽃 많은 집이 없어.
0: 아 그랬어?
2: 이 집이 제일 많아.
1: 이 집 꽃 보면 좋으세요?
2: 그럼요. 이게 막 이 집 거래요.
3: Flowers give her joy just by being what they are. In fact, she decided to move to the countryside for an unusual reason. When she was 40, she was diagnosed with Behçet's, a rare autoimmune disease. She suffered from pain due to inflammation all over her body and was on the verge of losing her eyesight.
0: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희귀병이라고 하니까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정선이었는데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고 아, 제 나이 또래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3: Her despair was especially acute because she used to be very healthy and even worked as an Alpine magazine reporter.
0: 그 시기에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이 정선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또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이니까 어머니들이 저를 데리고 산에 데리고 와서 나물 뜯는 법도 가르쳐주고 들에 들나물 캐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어머니들은 무조건 저를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3: She left her family and friends, but she was able to regain her health thanks to kind women from the village who embraced her warmly and the pristine natural environment of Gariwangsan.
0: 가령산이 굉장히 영험한 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신령님이 되게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동네는 이 동네의 모든 분들이 다 생수 이런 거 안 먹고 수돗물을 바로 수돗꼭지에서 틀어서 먹어요. 가령산 물을 저희가 직접 먹거든요. 계곡수를.
3: The vigorous water current flowing through rocks on the mountain is like Haegyeong's life. Just like the mountain embraced her. Now she wants to embrace others.
4: 손님 왔어요. 언니.
5: 언니 봐봐요.
0: 벌써 많이 나왔어. 얘네들 미쳤나 봐. 아유, 야, 진짜.
1: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6: 저 김민지예요.
1: 아, 민지 씨.
6: 네.
7: 아, 저는 김유나예요.
1: 김유나.
7: 예, 네, 유나.
1: 유나.
7: 예. 네.
6: 안녕하세요. 유엘레나예요.
1: 유엘레나?
6: 네.
0: 우리가 한 5, 6년쯤 됐나? 같이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는 제 자매들이에요. 제가 왕언니고 제 동생들이에요.
3: Although they're not related by blood, they're closer than any other sisters.
1: 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6: 오늘 우리 네팔 음식 먹으려고요.
1: 아, 오늘 네팔 음식 할 거예요?
6: 네, 네팔 음식 할 거예요. 언니가 엄청 좋아해요.
0: 그럼 나는 이제 쉰다.
6: 네, 앉으세요.
0: 이 누룽지 먹어, 누룽지.
3: Whenever they get together, they like to share traditional food from their home countries.
6: 주말로 한 대 좀. 필요해. 근데 못 샀어. 못 샀어?
0: 아니, 저기 동네 분 밭에 되게 많은데 좀 뜯어올까?
6: 아, 진짜?
0: 어.
6: 오, 좋지? 멀어요?
0: 아니, 가까워. 금방 갔다 와.
6: 좋아, 좋아, 좋아.
3: They can't buy cilantro in a supermarket, but they can always find it in a neighbor's garden.
0: 아, 고수 좀 그때 뜯어가라고 왔어요.
8: 여기가요?
0: 아, 꽃이 뭐 이렇게
8: 피나? 꽃이 없다, 붙은데.
0: 아, 그래도 여긴데 형부가 안 드세요 이제 그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한다고 안 캐고 그치 형부?
8: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약도 안 좀 그냥 놔뒀기만은.
3: These are cilantro flowers.
0: 고수가 고수 얼마나 필요해? 많이 필요한가?
9: 많이 필요해 있어요.
0: 여기 여기 아직 안 자랐다.
9: 고수 여기 엄청 잘 심었네.
10: 아 우리나라 이거 고수는 이거 열매가 거기 가루 만들어요. 카레 가루. 이거 하고 이 열매하고 큐민 섞어서 같이 볶아서 믹서기에 갈으면 가루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 만들 때 카레 가루 넣어요. 우리 양념이요. 우리나라 양념.
3: Cilantro is a versatile vegetable. Even its seeds can be used in cooking.
6: 고수 완전 좋네. 그치? 싱싱해. 한국분들이 잘 안 오시잖아요. 아, 없는 줄 알았는데.
5: 아니야.
6: 신기해요.
3: Now that they have all the ingredients in place, it's time to make the first dish. It's a kind of Nepalese kimchi called achar. Diced onions, tomatoes, and chili peppers are mixed with lemon extract. This spicy and sour dish is ideal for reviving appetite during the hot summer.
0: 맛있겠다. 이게 뭐라고 이름이?
5: 어차.
0: 어차?
5: 좀 괜찮아요?
0: 맛있어.
3: Nepalese chicken curry, a perfect match for achar, is also ready.
5: 귀여운이.
3: Food prepared with love, side dishes and fruit. A delicious meal is ready.
0: 빨리 먹자 이제.
11: 잘 먹겠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언니 먼저 이렇게 콩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넣고 그리고 어차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얘만 먹으면 매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먹는 거야.
0: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아니 맛있게 매워. 입맛이 확산해.
6: 오, 그죠.
5: 여름에 입맛이 없으면 그죠. 왕 언니 처음에 제가 카페에 알바할 때 언니가 커피 마시러 오실 때. 나 보고 안녕 어느 나라야 네팔 나마스테 나마스테 맨날 와서 인사하고 이뻐해 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왕 언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언니 데리고 우리 친구들이 소개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지금 다 모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6: 다 나라별로 뭐 언제는 그 네팔도 가고 우즈벡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이게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나라를 한 1년에 한 번씩 가자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못 갔어요.
0: 왜? 요즘
3: To find solace, they're going on a special trip today.
0: 개국갈 준비하고 온 거야?
12: 네네네. 네, 네.
6: 난 먹을래?
0: 밥은 먹었어?
5: 다른 거? 다른 거.
3: They pack a large basket of snacks. They've all waited for this day like children wait for a picnic.
12: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0: 이거 먹고 갈래?
6: 가족들이랑 가는 게 또 좋긴 한데 친구들끼리 가면 아,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12: 이거 넣어요?
6: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으니까.
3: Their destination is Hangor Valley, known for its pristine natural scenery and cold valleys that stay icy even in summer. It's an ideal summer getaway.
0: 온다. 오.
5: 눈에서 오는데.
0: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3: 귀여워. In no time, they arrive at the valley to chase away the heat.
0: 귀여워요?
3: They have a whale of a time together.

0: The sounds of summer resonate through the lush valley. It's exciting to dip the feet in the icy water. Now that they feel refreshed, it's time to try the aromatic Nepalese milk tea.
1: Oh, 완전 따뜻해. 언니들이야. 뭐 하는 거야? 사진.
2: 사진.
3: 막걸리가 아닙니다.
1: 막걸리 아닙니다. 티입니다. 언니, 언니, 해줘 언니.
2: 나왔어.
1: 언니가 이제 엄마랑 다름 없잖아요. 양이도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언니가 다 챙겨주시고 언니랑 같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 정선에. 이런 것도 몰랐고 이제 앞으로 자주 와야지.
0: Living far from their home countries, these women miss their loved ones most. They're grateful to Haegyeong for becoming friends with them.
2: 저들에게도 내가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남을 두드러가자고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저들하고 같이 정선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웃으로 살고 싶어요.
0: She came to Cheongseon alone, but she's not alone anymore.
1: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들의 고생, 그런 가사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우게 됐고 네팔 미녀 같기도 하고 고향 생각나죠. 엄마 생각도 나고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2: 아니 이제 여기 너무 좋았지요. 네. 우리 또 한 군데 더 갈 텐데 갈 수 있는 갈래?
1: 아, 나도 네. 안 돼요.
2: 왜 왜?
1: 나 얘기 맞춰야 돼.
2: 맞춰야 돼?
4: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2: 왜 왜?
4: 늦었어.
2: 우리 둘이 가고
4: 미안해. 나중에 언니. 기회 되면 같이 갈게.
1: 아, 네. 안녕. 갈게.
2: 오늘 너무 재밌어.
1: 잘 보고 와요.
2: 갈게요. 네. 안녕. 엘레나 네. 안녕.
1: 갈게.
2: 안녕.
3: 어디로 가세요, 언니?
2: 일단 언니만 믿고 따라와. 가자.
1: 네.
0: Where is she taking them this time? An exciting tune is playing. It's a cable car that goes to the top of Kariwangsan Mountain.
2: 봄에도 좋지만 가을이 정말 단풍이 들어서 진짜 행복해요. 네.
0: During a 20-minute ride, you can take in the mountain scenery from above. Sunset on Kariwangsan Mountain is considered a hidden gem. You can only see it on Fridays when cable car operation is extended.
2: 저희가 가리왕산 정상. 저 위에 탑 있어.
0: After living in Cheongseon for more than 10 years, it's the first time they see this vista.
1: 너무 좋아 여기 보니. 지금 여기 와니까 완전 휘말리 가는 느낌이, 트레킹 가는 느낌이.
5: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맞네요, 그렇죠. 네. 뭐 눈물 날라 그래요. 약간 감동이에요, 이 그 해 지는 거 색깔 이런 거.
1: 너무 멋있다.
5: 네, 너무 멋있어요.
1: 여기 가까운 데 살아도 이렇게 오기 안 돼요. 근데 와봐니까 자주 오고 싶어요. 이렇게 상상도 안 했어요.
6: 오늘 이런 가리왕산은 처음인가요?
1: 처음이에요. 예, 예. 진짜 처음이에요. 이제 자주 와야 되네요.
0: Summer on Kariwangsan Mountain. To someone, it's a consolation. to others, it's an escape from the mundane.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돈 찾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둔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colla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la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 메디오스는 고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2: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합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3: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4: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3: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유출이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5: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오스 유스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오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7: Medios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8: Hi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9: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8: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10: 저희 혜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10: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수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0: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1: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0: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1: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0: 저희 혜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충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충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2: 저희 혜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 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잉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와, 맛있겠다!
4: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5: 네.
4: 어떤 게 나 있어요?
5: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4: 너무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0: 유후 공간을 문화 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u'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u'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누에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삶이 이런 문화

0: 문화 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예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 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직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ü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üe is here for.
2: 아,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ü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0: (웃음) 도시에서는 워라밸을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농촌에서는 저녁엔 쉬어야 돼요. 내일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대로 그래서 전주나 인근 대전이나 서울의 어떤 이런 복합문화 공간의 운영의 어떤 실태를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ü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2: Our 예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와서 호흡하고 볼 수 있고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뇌에서도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3: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4: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오픈 스페이스 뉴에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to help children widen their horizons and realize their dreams. Niue encourages immersive art education at a young age.
1: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디케잉 사이트 댓 핫 씬 베터 데이즈 앤 훗 해브 빈 디몰리시드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But it retained its past even after its renovation. 실크웜스 댓 캡트 기빙, this space will keep organiz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2: 안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융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eo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3: 아, 여기 소양면 회원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0: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3: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0: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를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re rural, so we don't have the specialized infrastructure to fill this space. We have to get help from nearby Jeonju and other regions, but in terms of keeping the nature around the region, we need to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노예에서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에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The time that was invested in here for many prior years has taken on a new meaning and purpose. This is what the rebirth of a space looks lik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와,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2: 맛봐도 돼요?
1: 네.
2: 와우.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예스. Yes. Perfect.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네. 산이 보이고 물이 흐르고 네. 그런데 꼭 저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야외
1: 그리고 홍천이 나물로 되게 됩니다.
2: 어떡하지?
0: 진짜 자연 그대로의 맛.
3: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하죠. 네. 부르치개는 그렇죠.

0: 아직 안 일어나셨나? 형님! 일어나셨어요?
1: 에, 작가님, 나갑니다.
0: 아, 일어나셨네.
1: 와,
0: 아침 공기 정말 좋죠?
1: 네.
0: 아유, 제가
1: 일찍 일어나셨네.
0: 제가 또 따뜻한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또 뭘 또 아침부터.
0: 목을 풀려고.
1: 어우, 여기 머리 조심,
0: 머리 조심. 오, 예. 내가... 도라지 차.
1: 또 아침, 아, 도라지.
0: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예. 이 멋진 풍경을 보면서 차를 한 잔 딱.
1: 도라지?
0: 예, 한 잔 딱 이렇게.
1: 차 종류도 좋아하세요?
0: 네, 차도 많이 마시고 뭐 커피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는데 또 아침에는 또 차 아, 마시는 게
1: 또 우리 정도 되면 네. 차가 좋아
0: 커피보다.
1: 아, 여기 또 엄청 잘 해놨네요 이쪽도.
0: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딱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1: 아, 그러네.
0: 우리나라에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런 숙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나무 위에 이렇게 집 짓고 카페를 하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1: 아, 그렇지.
0: 근데 이렇게 펜션처럼 무슨 숙소처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1: 궁금하긴 하네. 물어봐야 돼. 네.
0: 또 일어나시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쪽은 무슨 산이에요?
0: 이쪽이 이제 전부 또 백암산이라고.
1: 백암산.
0: 예, 홍천에서도 엄청 큰 산이거든요. 네. 그 산도 유명하고 조금 들어가면은 가령 폭포라고.
1: 가령 폭포?
0: 예, 유명한 폭포도 있어요. 어, 여긴 저기 없네요. 미끄럼틀.
1: 그러니까 저쪽에 뭐 미끄럼틀이
0: 예, 미끄럼틀 있어요.
1: 그죠? 내려가는 그죠?
0: 안은 똑같나?
1: 아, 안은 다, 똑같을 한 걸요?
0: 구경해봐야
1: 돼요. 네. 자, 들어오십시오.
0: 아, 여기도 잘해 오셨네. 이게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막 넓지도 않고 뭔가 아늑한 네. 분위기. 땅 위에서 아, 그러니까. 늘 지냈다면 지금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아, 저 제목 몰래오는 거 다 보이네요.
1: 저는 저런 뭐 태우는 이 연기 있잖아요.
0: 예.
1: 저런 걸 진짜 좋아해요. 이 타는 냄새.
0: 그래서 밤에는 안 보였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이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장작의 냄새를 찾아 한번 가보시죠.
1: 아, 그럴까?
0: 네, 여기 어딘 것 같은데요?

0: 네,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잘생기셨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2: 네,
0: 반갑습니다. 아주 저희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인사도 네. 못 드리고.
1: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0: 아, 불냄새 맡고 왔어요.
1: 네. 네.
3: 아무튼 여기 그 잔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1: 아, 이거는 이제 속썩은 나무.
0: 아, 속썩은 나무. 아.
1: 네, 속썩은 나무가 불이 한번 붙으면 장마비에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똑똑 잘라서 이제 불을 피우면은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이동을 해도 되고 나무 횃불을 들고 동굴 탐험을 한다든가 하면 불이 아주 오래 가는 거죠.
0: 그럼 여기는 언제 몇 년이나 됐어요?
1: 이게 이제 2016년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아.
3: 네. 하나의 그냥 건축물로서요.
1: 건축물로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트리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래요. 대한민국이 트리하우스 종주국.
3: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그 종주국의 어떤
1: 선구자.
3: 예, 선구자. 네.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 또 이렇게 지으셨는지.
0: 그러니까 어떻게 다 또 여기까지. 원래 그러면 고향은
1: 여기고요.
0: 홍천. 아.
1: 이 동네가 제 고향이고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산. 네. 제가 이제 산 속에서 한 50년 동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름 이 트리하우스를 어떤 나무에 질까? 소나무에 질까? 참나무에 질까? 밤나무에 질까? 실험을 해봤는데 활엽수, 밤나무나 참나무는 집을 짓으면요 이게 얘네들이 상처를 입어. 아. 상처가 나면은 거기서 또 썩기 시작해서 나중에 나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침엽수, 소나무나 잣나무나 낙엽송을 이제 침엽수라 그러는데요. 이런 나무들은 나무가 상처를 나고 크게 많이 잘라도 자가 치유를 해요. 아, 오래가. 송진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그치. 박테리아나 그 장수풍 등이 같은 것들이 뭐 뜯질 않는 거야. 아하. 그 자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나무는 트리하우스는 침엽수에 짓는 것이 맞다.
0: 여기 아까 저희 계속 보는 옆에 새집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다 만드시는 거죠?
1: 만들죠.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속이 빈 나무는 뗄감도 못 쓰잖아요.
0: 그렇죠. 아, 속이 빈 나무가
1: 속이 빈 나무
0: 있어요?
1: 네, 많죠. 와. 이제 그런 나무는 이렇게 이제 우드 토치도 만들고 또 더 큰 구멍이 있는 거는 새 집을 만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거 지금 계속 와, 저게 완전 자연산인데.
1: 네, 자연산이죠. 네. 그러니까 저 위에도
0: 저 여기 새집, 네. 저 나무 다니는 거.
1: 저것도 이제 원앙 새집인데요. 속이 빈 나무잖아요. 네. 속이 빈 나무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여기가 또 리버뷰잖아요.
0: 그렇죠, 리버뷰.
1: 리버뷰인데.
0: 그들에게 리버뷰죠.
1: 네, 근데 원앙 새나 얘네도 리버뷰를 좋아해. 아, 우리 네, 선호도 1위예요. 걔네들의 주택난을 도와주고. 야.
0: 아니 근데 어제 밤에 잤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구두장 하나만 딱 입고 베개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쓰던 네모난 베개 있잖아요. 목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자지? 근데 그래도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3: 장판도 입고.
1: 근데 캠핑장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친구리하고 세면도구예요. 락스 냄새 난다, 뭐 머리카락 있다. 아. 여기서 많은 클레임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여기가 또 계곡이다 보니까 빨래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0: 아, 습해서 그런 거구나.
1: 네, 습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빨래방까지 가려면 한 40분 가야잖아요.
3: 그것도 그렇죠. 너무 큰일이죠. 네,
1: 큰일이죠.
3: 부피도 네. 크니까.
1: 그래서 이제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0: 아, 개인이? 네,
1: 개인이. 이렇게 아. 다 이제 친구류나 세면도구는 다 개인이 가져오셔야 돼요.
0: 그럼 여기 샤워장도 없어요?
1: 공동 샤워장.
0: 아, 공동 샤워장이 있고. 네. 그렇지 뭐 하루 정도야.
3: 하루 정도야.
0: 여기 가서 씻어도 되지.
1: 네, 네, 그리고 돼요.

0: 오늘 좀 여행은 어떠세요?
1: 오늘이요? 아, 오늘 진짜 몸이 뭔가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뭔가 네. 이렇게 사람다워진 다시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도 뭔가 하나 비었어 지금.
0: 뭐죠?
1: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하나요. 아이고 왜.
2: 지금 시간이 됐죠. 그럴 줄 알고.
1: 네. 네.
2: 그래도 홍천도 강원도인데 네. 강원도면 막국수는 막국 봐야 되잖아요. 아. 재밌는 막국수집이 바로 제가 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1: 여기?
2: 예,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잠긴 막국수집이거든요.
1: 꿀막국수?
2: 예, 일단 이 외경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죠.
1: 와, 이 트랙터가 예. 뭐야.
2: 엄청 큰.
1: 아, 이건 트랙터가 아니고 유신 정권 때.
2: 아, 네.
1: 그때 그 70, 80년대 그 육공 트럭 같은 느낌인데?
2: 아, 예, 진짜 오래돼 보이는.
1: 와, 항아리 봐.
2: 항아리도 있고.
1: 야, 옥수수에. 와, 이런 돌들이 진짜 이거 진짜 오래된 집 같은데.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지금 시절. 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이 약간 이랬었는데.
2: 건물에서부터 약간 그 좀 예상기가 네. 나요.
1: 네. 와, 이거 무슨 집인데? 식당이 아니고.

0: 아니 안은 또 이렇게 돼 있구나.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 네. 네.
3: 잠깐 앉아서
1: 좀. 네.
0: 선생님 잠깐 앉으시면 안 될까요?
1: 저요?
0: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1: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저는 어머 말이 안 나오는데요?
0: 아니 들어오면서 보니까 트럭이 한 대 있던데.
1: 네.
0: 저 진짜 오래된 트럭이죠?
1: 네. 환가 아니야 80 넘었어요.
3: 80? 80?
1: 네. 43년도인가?
0: 43년도요?
2: 와, 전복 이전이네요.
1: 네, 그 전에.
0: 아, 그래요? 진짜 예전에 네. 그 역사 드라마에 나온 네. 그럴 때 이렇게.
1: 산에서 일하는 차.
0: 산에서? 아,
1: 나무 실는 차.
2: 나무 이제 많이
1: 실는. 네.
0: 굴러가요?
1: 어, 그럼요. 지금도 저걸로 우리 아저씨 돈 벌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 그래서 상업용 노란.
1: 네, 네. 영업용
0: 아, 나무. 영업용으로? 네. 아. 그러면 저게 지금 진짜 궁금한데 몇만 정도?
1: 아우 그런 게 어딨어요.
2: 계기판도
0: 아, 그런 게 네, 없나?
1: 없어요.
0: 그런
1: 거
0: 자체도
1: 네.
0: 없나? 그러면
1: 덤프 들고 그런 건 돼요.
0: 여기는 사실 식당이 아니고 약간 집 같은데 네. 그럼 이 집은 얼마나 되었어요?
1: 집은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옛날에 여기 하숙집이었대요. 아. 그래서 옛날 아. 그 하숙집 조금 여기 군인들이 아. 많았었어요.
0: 그래서 그렇죠 군인 많죠.
1: 네, 군인들 하숙방.
0: 그래서 공동이
1: 네.
0: 아 그러네.
1: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어르신들.
0: 다 어르신이네.
2: 그럼 영업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저희는 14년째예요.
2: 14년째.
0: 아 영업이 14년째고
2: 여기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1: 그 전에도 막국수집 했었어요.
0: 아하. 아
1: 이제 하숙집 간둔 다음에는 계속 막국수집을
0: 아,
1: 했었어요.
0: 새로 인수하신 거예요?
1: 네.
0: 아, 15년 정도. 근데 저기 보니까 메밀 콩국수가 또 있네요. 메밀 콩국수는 뭐예요?
1: 딴 데는 밀가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메밀로 면을 만들어서 콩을 콩물을 버드리는 거예요.
2: 콩국수인데 면이 네, 메밀이네요.
1: 면이 메밀이라고. 아~
0: 그러면 저희가 메밀 콩국수
2: 그걸로 한번 먹어보죠.
0: 그리고 두 개, 그다음에 감자전 하나, 모두부 하나.
1: 알겠습니다. 아~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0: 혹시 뭐 더 주실 거 있으면
1: 많이 드릴게요.
2: 양도 많이 주셔도 돼요. 네.
1: 준비해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0: 아, 감자전에 예. 또 서비스를 주신 수육에 모두부.
1: 아, 일단 그리고 메인
0: 국물 한번 먹어보죠.
1: 국물 한번 먹어보세요. 아. 아, 깊네요.
0: 너무 고소하다.
1: 네. 와. 와. 근데 이 콩물에 메밀로 또 면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먹어볼까요?
0: 먹어보죠. 네. 직접 뽑으셨는지 바로 뽑았는지 이게 네. 면이 와. 제가 생각보다 조금 좀 얇은 편이에요. 그죠?
1: 네.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콩국수에 그 밀가루 면은 살짝 도톰하잖아요. 근데 또 색다른 식감이 있겠네요. 먹어보겠습니다.
0: 그냥 먹읍시다.

0: 아, 메밀향하고 콩수의 고소함이 네. 와
1: 의외의 조합인데 꽤 오래요. 그래.
0: 딱 맛있네.
2: 어이 고양이 맞죠?
0: 아 맛있다. 메밀로 면을 해서 그런지 식감이 약간 잘게 잘게 부서진 느낌이에요.
2: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오묘한 그 맛과 재미가 있어요.
0: 이 콩은 진짜 너무 맛있다. 콩물이 진짜 너무 고소하네.
1: 이것도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0: 와, 역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부도 맛있겠네. 두부를 한번 먹어봐야 돼. 네. 뒤에 두부 국물에다가 저는 이제 두부에 간장을 좀 부어서
1: 지금 표정만 봐도 느껴졌어요, 그 맛이.
0: 드셔보세요.
1: 네. 그냥 진짜 잇몸에서 슥 설리네, 그냥 바로.
0: 와, 이거 약간 푸딩 같아.
1: 와,
2: 부드러운 데다가 진짜 엄청 튀네요.
0: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
2: 이게 또 아침부터 되게 부지런히 만드실 텐데 그 정성이 그대로 또 느껴지네요.
0: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약간 매콤한 거랑 같이 들어가니까.
3: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1: 여행도 재밌는데 진짜 요즘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와, 이 국물과 이 국물이 분명히 같은 콩일 텐데
1: 네.
0: 다르지?
1: 네, 결이 좀 달라요.
0: 엄청 맛있는데 이것도?
2: 이거는 뭔가 더 고소함이 증폭된 맛이고 이거는 그 두부 본연의 깊은 향이 계속 올라오는.
0: 그러면 이번에는
1: 감자냄밥 먹어볼까요?
0: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팍팍 찍어 먹어야 돼.
1: 우와! 맛있네요.
0: 진짜 내가 좋아하는 네. 맛이야. 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고구마 비슷해요.
0: 이 부분은 완전히 입에서 녹고 그리고 감자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식감은 이 바삭거림은 이 겉에
1: 가장자리.
0: 네, 이것 때문에 또 씹는 맛이 또 기가 막혀요.
1: 와, 여기 뭐 다 맛있네. 네.
0: 이게 맛집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1: 와. 근데 여기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국수를 감자전에 싸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대요.
0: 아, 진짜로?
1: 도전해보시죠.
0: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진짜로?
1: 네.
0: 이렇게? 네. 이렇게?
1: 같이 싸 먹는 거죠?
0: 보통은 수육을 막국수에 그렇죠. 싸 먹긴 하는데 네. 콩국수에 감자전을 싸 먹는다?
1: 네.
0: 이거 뭘까?

0: 어울리잖아요.
1: 뭔가 시원한 메밀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 바삭거림의 이 식감이 또 갑자기 감자가 확 입을 말아버리네.
0: 감자 주네. 그 입안에 강원

0: 어떡한 거야? 메밀과 감자.
1: 사실 강원도 하면 메밀과 감자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2: 네.
1: 예전부터 뭐 다른 타 지역보다는 사실 척박한 땅이잖아요.
0: 아무래도 도대체 산지가 많고,
1: 산지가 많고
0: 뭐 평야가 많지 않고
1: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진짜 악착같이 메밀하고 감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강원도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0: 그렇죠. 어디도 네. 따라갈 수 없는.
1: 네. 그래서 이번엔 수육. 이렇게 고추장으로 올려서 마늘도 한 점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0: 와. 그러면 얘 하나 딱 새우젓 찍어가지고. 아우 부드럽다.
1: 나는 돼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0: 아 그러니까요.
1: 그 부드럽지?
0: 그리고 살코기하고 지방의 그 비율이나 그 정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3: 맛있게 드셨어요?
1: 아 네.
3: 괜찮으세요?
1: 너무 맛있어요.
3: 네, 많이
0: 한
3: 드세요.
0: 한 번에 먹고요. 네.
3: 네.
1: 이제 강원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맛.
3: 네.
1: 아, 이 고소하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3: 네.
1: 두부 너무 맛있어요.
3: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이 국물하고 이 국물은 또 달라요.
3: 요거는 한번 끓였으니까.
1: 돼지도 맛있고. 네,
0: 수육도 뭐 최고입니다.
3: 아유,
1: 이 소스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여기 왜 다 맛있어?
3: 아우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1: 저희 마저 좀 먹겠습니다.
3: 예, 마저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그냥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소름이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에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세상에 편지 두 번에 입맞춤 두 번에 맹세 두 번에 포 아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나이 이 한몸 중에 진들 쳐버릴 수 있으랴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껐덕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리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아 장부 얘길 험난하고 부담스러다 이 배에서 저 배로 이 마을에서 저 말로 징검징검 건너가자 공주공주 올라가자 이 강을 건너가자 올라가자

0: 망릉 희그레기나 오호해제라고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내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안 돼.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밤처럼 어둡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오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그리고 말어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하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모든 것 손에 쥐거나. 여봐라, 자객을 보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밤처럼 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네,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싹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리.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어,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어, 이럴 수가. 어,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어,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어,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아, 자,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어,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아, 어, 이럴 수가. 아, 어,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것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아,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예,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3: 아모,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늘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2: 아, 비가 온다. 아, 나는 뻑 젖었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의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0: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 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 짓 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어?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 한 것만 나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자, 돈 받아라.
4: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리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3: 너희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4: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오, 그
3: 그렇구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4: 그렇습니다, 전하.
3: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4: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5: 전하!
3: 아! 아!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 테다,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5: 클로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4: 에드거.
5: 혼절하셨군요.
0: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5: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0: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5: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번이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 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습니다.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0: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델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0: 거너릴 이 독사 같은 년!
3: 코델리아! 이 년이 기어이!
1: 마님!
3: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0: 거너릴!
3: 코델리아, 네 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0: 코들리어, 코들리어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린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김.

0: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1: 여기가 어디인고? 내가 어디 있었던 곳?
0: 아버님.
1: 그리마오 귀한 부인 히로미엘랑 그만두. 80 고개 늙은 몸이 어리석고

0: 급보여! 커널과 에드먼드가 군사리를 끌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인지 않으리라!
2: 아, 기어이!

0: 뒤로 돌아라.
1: 전하,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저기 저 허영과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언을 잡아라.
1: 전하를 내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2: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전 하옵소서.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남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0: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edios, which has developed colored contact lenses to strengthen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u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3: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5: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2: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6: 이전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0: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 쓰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0: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2: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예지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1: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4: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1: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5: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6: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5: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7: 저희 해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7: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습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5: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7: 저희 해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5: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7: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청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청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축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6: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5: Hessinge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SMEC은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May 1980. There were those who stood their ground, even with guns pointed right at them. The streets of Gwangju burned with one cry. We just want to live as human beings.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at day became the very seeds of democracy in Korea. Over time, Korea's democracy grew into a powerful story the world now takes notice of. And at the heart of that change, there were always students who dared to question their times first. Those small acts of courage moved one another and together changed the world.
1: 민주주의가 사실 민의를 대표한다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깨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The streets may have changed with time, but the stories left behind here have never faded. In Gwanak-gu District, Seoul, there is a walking tour that traces these stories through the neighborhood. And one of those paths is the Democracy Trail.
2: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3: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0: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0: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2: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르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0: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2: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곳.
0: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4: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2: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폭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0: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1: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Even after the tour came to an end, the students kept moving. Hearing there was a memorial center nearby, we made our way to the Park Jong-chol Memorial Center.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왜 거기 당신 앞에서 집회를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을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In the comments or comments, I think I'll think more and more about it. I'll feel like I'm going to be attacked or I'll feel
4: like I'm going to be attacked. If I do the election, the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will be attacked.
5: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몽환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3: 네, 해드릴게.

0: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1: 엽전으로 기름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0: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2: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1: 어, 우와, 감사합니다. 응. 효진 씨, 이거 봐요.
0: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3: 맛있어.
4: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뭐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지금 시장에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5: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0: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King Sejong,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0: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1: 이번 주제요?
0: 놀고 먹기 주제.
1: 뭔가 그 등산?
0: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1: 힘들어요?
0: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1: 이곳에요?
0: 네.
1: 뭐가 있을까?
0: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1: 미술이요?
0: 네.
1: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0: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화를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1: 그렇죠.
2: 마술.
0: 네.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1: 신비한 미술.
0: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0: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1: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0: 있어요.
1: 신기하네.
0: 딱 숨어 있습니다.
1: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0: 네.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1: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0: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1: 됐어요.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0: 아니죠.
1: 그럼요?
0: 스님이죠, 스님.
1: 아, 스님이세요?
0: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예, 포대 스님인데.
1: 아, 포대 스님?
0: 네네. 일반적으로 뭐 모든 절에 있진 않고요. 대신 네. 이제 이 포대 스님의 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1: 예.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0: 자, 저 자세히 보세요.
1: 어?
0: 자세히.
1: 잠깐만요.
0: 자세히.
1: 어?
0: 자세히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게?
0: 이렇게까지. 싹.
1: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0: 이렇게.
1: 우와. 잠깐만요.
0: 이렇게. 너 어디가? 너 어디가?
1: 계속 쳐다보시네.
0: 이 움직이는 불상, 마술 같은 미술.
1: 네. 잠깐만요.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0: 그렇죠.
1: 네.
0: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1: 이러세요. 네.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0: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1: 우와. 신기하다.
0: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1: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3: 안녕하세요.
1: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3: 어떻게 아시고, 그러시구나.
0: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3: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네.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부처님,
1: 예.
3: 저 미륵 대불,
1: 예.
3: 저런 탑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1: 직접.
3: 예.
1: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나요?
3: 근데 그 발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네네.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1: 예.
3: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1: 예.
3: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세상의 동상은.
1: 그렇죠.
3: 그런데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하나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1: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3: 그렇죠. 나를 자로 가니까 자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내가 아 이걸
1: 이거구나. 아.
2: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0: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네.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오.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 어, 안 들어요? 예. 어, 예, 알겠습니다.
0: 예, 들어와 보세요.
2: 어, 기쁜 듯이 이렇게
0: 들어와 보세요. 예. 네. 자, 이리 와 보시겠어요?
2: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관세음보살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2: 오,
0: 그렇죠.
3: 예. 야.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2: 아이고 관세음보살.
0: 예,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하지.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2: 어, 직접 다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전통 가마.
2: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예.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예.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예.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네. 한번 제 예, 뭐, 제작하는데 가보시겠어요? 아,
3: 작업하시는 공간에
0: 네, 같이 한번 예. 체험도 해보시고.
2: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2: 알겠습니다.
0: 네,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은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2: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이거 직접 오세요. 우리가 만든다네.
0: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예, 예. 아이고, 마치 잘 보셨네요. 이리 와보세요.
2: 아, 이곳에서?
0: 예, 예. 예. 이거는 도자기로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중이었었어요. 네, 네. 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2: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2: 네. 아, 오.
0: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2: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2: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2: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불상입니다.
3: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2: 네.
0: 자, 여기서.
2: 네.
0: 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올립니다.
2: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2: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2: 네.
0: 약간 이걸 옮겨서.
2: 아, 맞춰서.
0: 됐지요.
2: 오.
0: 자, 이거 하나씩 들고.
2: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대장경을 찍든 뭘든 하든.
2: 아, 눌러주는.
0: 이해가시죠?
2: 네.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2: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2: 어, 예. 예.
0: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뚫을테니까.
2: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2: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2: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죠.
2: 형상이 또 스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2: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하죠.
2: 나무라 단나 사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무디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진성치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2: 안야 바라밀라 신경 환자제
0: 오살행인가나봐.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2: 아, 제발.
0: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2: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좋습니다.
2: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초파일 느낌이 있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2: 네.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시네. 아,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휴, 아,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2: 우와!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2: 우와! 우와!
0: 네.

0: 한번 보세요.
1: 예. 와. 오, 이런 원리구나.
0: 야. 그렇죠.
2: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아유, 관세음 보살.
0: 관세음 보살. 예.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네. 가마로 들어가면. 아유.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2: 아, 이게요? 초벌 친 거예요?
0: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색을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네.
2: 제 생각은 네.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0: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2: 특별하게. 네.
0: 요거 도자기 다 이제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아,
2: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1: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2: 아이고, 관세음 보살.
0: 그래, 할 겁니다. 예, 아우. 네, 그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0: 아이고, 그래, 참 기가 막히네, 오늘.
2: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 돼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 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려.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녹화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1: 좋습니다. 조용히.

0: 오,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오, 끝났다. 와.
1: 아유, 잘 들었습니다. 와.
2: 아이고.
0: 야.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새 자리랑 맞죠?
2: 네. 네. 네. 네. 문경새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네. 헐버트
1: 들어보셨어요?
2: 아~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1: 그렇군요.
2: 여기
1: 옛길 박물관이라는 거.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2: 네.
1: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세제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네. 문경세제 아리랑이 아, 세계인들의 귀에 처음 들려주는 아리랑이네요.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왔습니다.
1: 네, 네, 그럼
2: 그러니까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주 좀 해주시죠.
1: 아, 네. 예, 예, 근데.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 뭐 이거야 네, 뭐.
2: 어머니들만 이렇게 딱딱딱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의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방망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요.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너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그래야 동무를... 얘가 예, 네.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아, 그럼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2: 그러네요. 여기 잡고 예. 이렇게 흔드는 거랑 예.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예.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러면 자세가 틀렸어.
2: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2: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탁 그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2: 그러네요.
1: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거를 해본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0: 저는요?
1: 벌써 안 돼. 지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네.
1: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네.
2: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좀,
1: 예, 노래.
2: 살짝.
1: 예. 자,

0: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로는 다 똑같아, 그죠? 네. 알이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우흥경세제 물박달나무.
0: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1: 다 나가네. 아.
0: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알이랑, 나 알이랑. 여기까지 시작.
2: 아리랑 아리랑
0: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바꿨죠? 아리랑 아리랑

0: 잘하시네.
1: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2: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0: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시여.
2: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0: 네,
1: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날려주소
0: 안녕 세제 넘어가게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장의 편지 두 번의 입맞춤 두 번의 맹세 두 번의 포 아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나이 이 한 몸 중에 진들 쳐버릴 수 있으랴 하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껐덕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리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아 장부 얘기 험난하구나

0: 망령 해골에게나 오호해제라고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내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네 이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만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안 돼.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처럼 어둡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그리고 말어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하나, 어차피 존중의 하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모든 것 손에 쥐거나. 여봐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밤참바람처럼 그녀에게 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명주를 끊어라.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넨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싹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리.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아,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 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아, 이럴 수가. 아,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아,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아,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아,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이럴 수가.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것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천 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아,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1: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1: 자자자자자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예,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봐라, 생쥐다, 생쥐.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쉿. 암호
0: 개망초
1: 동화.
0: 이 목소리는
1: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늘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아, 비가 온다. 아, 난 흠뻑 젖었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은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2: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1: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무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 짓 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어?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한 것만다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자, 돈 받아라.
2: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래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1: 너희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2: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1: 오, 그렇구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2: 그렇습니다, 전하.
1: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2: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3: 전하!
4: 와! 와!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게. 나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3: 클로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2: 에드거
3: 혼절하셨군요.
0: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3: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0: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3: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을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바니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소.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0: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딜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3: 거너릴 이 독사 같은 년!
4: 코딜리아! 이 년이 기어이!
1: 마님!
4: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3: 거너릴!
0: 코딜리아, 니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0: 코들리어. 코들리어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린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기라.

0: 급보여! 커널이고 에드먼드가 군사리를 끌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잊지 않으리라!
2: 아, 기어이!

0: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어를 잡아라!
1: 전화를 내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2: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수리에 살아!
3: 시인! 아내고 실마! 전제는 모래 나오나! 소녀 원세 부른나요? 아릴 없이 되요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전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넘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뿌리에 뛰어다오. 나도. 이 아이도. 밀어내다오, 우리를. 이 모진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혼이라도 다시는 이땅 위에 발을 딛지 않겠다. 얘야, 벗겨라. 어서. 저기. 저기.

0: By monitoring space objects, they also support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1: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의 위험 또는 소행성과 같은 자연 우주 물체들이 지구로 근접할 때의 위험들을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0: In addition to ground-based telescopes that observe light from various wavelengths in space, they also develop space instruments that can withstand extreme environments. But earlier this year, this place drew global attention from the astronomy community.
2: 3, 2, 1, ignition.
0: The next generation space telescope SPHERE-X, developed jointly by Korea's KASI and the US, was successfully launched, setting a new milestone in space exploration.
3: Wow, look at that shot. All Merlin engines firing right there, and we have such a great live shot of it.
0: It's a medium-class NASA mission involving 12 institutions, and Korea is the only non-US country among the core development partners. At the center of it all is Dr. Jong Woong-sop, Korea's lead for the SPHERE-X project.
4: 이 우주망원경 미션들은 그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제 하드웨어 개발, 그다음에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과학 연구 이렇게 크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한국은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0: This funnel-shaped instrument is SPHERE-X, a space telescope designed to observe infrared light, which is difficult to detect from the ground. It's been given a special missi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3D map of the universe. Orbiting Earth, SPHERE-X scans a wide area at once, and in just 6 months, it can capture 99% of the observable universe. In fact, Dr. Jong Woong-sop is widely regarded as a pioneer in Korea's space telescope development. While study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joined a Japanese infrared space telescope mission. And after joining KASI, he led Korea's own small-scale space telescope project.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frared space observation instruments applied to the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 aboard Korea's first next-generation small satellite has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the success of SPHERE-X.
4: 사실 우주 미션의 하나 정도를 평생에 해서 과학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하나 미션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어떻게 처음에 아카리라고 하는 일본 적외선 우주망원경 미션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미션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적외선이라는 키워드는 다 겹쳤습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적외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었고요. 더 큰 미션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0: Korea's NASA-recognized technology doesn't stop here. Dr. Jong and the KASI research team developed a cryogenic vacuum chamber that replicates the negative 220 degrees Celsius space environment here on Earth and delivered it to NASA. Thanks to this, SPHERE-X was able to verify and calibrate its optical and spectroscopic performance inside the vacuum chamber without going to space, significantly reducing development time and cost.
4: 외국에서 맡길 경우에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확보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이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내 업체를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업체가 이제 아주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미국은 하드웨어 개발 자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스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제일 먼저 납품을 해야 되는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0: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e vacuum chamber was safely transported to the US. But weather conditions and equipment issues caused the launch to be delayed 8 times. Finally, on the 9th attempt, SPHERE-X soared boldly into space.
4: 저희가 거의 10여 년 동안의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로스테어는 박민주, 이다영, 이우경, 박주영 이렇게 총 4명의 기획자로 이루어진 아트 콜렉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활동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실 지하인 대공분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융합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파티를 계속 열고 있는 크루입니다.

0: 제가 처음에 디제잉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의 디제잉을 알려주신 분이 당신의 학교에는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냐 거기서 뭘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여러 이런저런 공연들 팔로우업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몇 년 전까지 클럽 DGBS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되게 넓고 뭔가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 로스트 에어 하기 직전에 돌고직 보이드라는 작은 파티를 이제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무작정 한번 열어봤었고요. 그 이후에 로스트 에어 결성이 된 이후로는 그러면 이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를 해서 가장 처음 활동 중에 하나였던 뭐 로스트 에어 마니페스티브 그 퍼포먼스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1: 제가 사실 대공분실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학교 건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한예종이 진학하기 전부터 미술원 건물이 안기부 이문동 청사였다는 사실을 뭔가 약간 되게 도시전설처럼 알고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좀 실제로 이문동 청사에서 실질적인 고문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공간에 갑자기 예술학교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대공분실이라는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가장 큰 관심사로 초기 관심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영이 얘기했던 대공실을 점유하는 퍼포먼스 로스트 에어 매니페스티브는 로스트 에어의 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대공실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한예종 건물 상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학교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로스트 에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인 하나의 이제 공간을 떠돌아 다니는 것과 학교 건물의 역사 위에 뭔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과 개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2: 첫 활동으로 로스테어 매니페스티브라는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조금 중요한데요. 저희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공간에 점유하자라는 오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공분실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처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로스테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자금을 받으면서 동아리처럼 활동을 지속하고 싶었어요. 그 지하 공간인 대공분실을 기점으로 우리도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대공분실이 공동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한테 온전히 그 공간에 대한 약간 권한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저희가 파티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빌리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나 아니면 부정확한 그런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란하면서 이제 공간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학생회 쪽에 로스테어라는 팀 단체 메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메일을 사용하면서 다른 구실로 이제 몇 번씩 좀 연속적으로 빌려가면서 계속 그 공간을 바꿔가고 근데 바꾼다고 한들 대공부실 아는 학생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희의 공간처럼 약간 일시적 점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금씩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대공분실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쩌면은 주인이 없는 혹은 버려진 공간들이 서울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방치된 공간들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로스트웨어의 팀의 정체성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외에는 이전부터 계속 미술이랑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하는 페스티벌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설치 미술이랑 음악을 함께 이제 선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융합 예술적인 장을 만드는 현장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서도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문화들이나 좀 선입견들이 함께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첫 발걸음으로서는 사실상 클럽 산업이나 공연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조금 약간 달리하고 뭐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뭐 좀 이번 로스테어 활동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1: 사실 파티라는 게 단순히 클럽 공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같은 참여자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나와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주는 공간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크게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쉽게 고립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타인들과 이 사람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 혹은 나와 함께 즐기고 있어 그 동질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 공간이 파티라는 거는 사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내계고 동질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파티가 멈추면 그 공간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파티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각적인 소통이 저는 되게 이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약간 옆에 있어도 이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바로 역동적인 어떤 춤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감각을 어떤 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트웨어 활동을 하기 전부터 계속 파티를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어떤 파티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냥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선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관객이 있는 게 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음악이 나오면 그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거에 공감을 해주는 관객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라는 거는 좀 그런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도 음악과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형성한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최소한의 필수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영이나 민주가 말한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로스테어가 뭔가 고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요소가 있다면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티라는 단어는 되게 현장성이라는 단어로 직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파티를 기록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완벽하게 그 파티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밖에 없는 그 하루 중에서도 그 날의 저녁부터 밤, 새벽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만의 분위기. 아무래도 파티라는 것은 한 번뿐인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에도 파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우리가 계속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끊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왜 계속 파티를 해야만 하는가. 그 파티가 오롯이 하나뿐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네이브 파티씬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거기서 좀 읽었던 논문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인용을 하자면 사실 파티의 구성 요소는 공간, 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이 얘기했던 관객들도 다 씬에 들어가는 거죠. 로스테어가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더 비중을 두고 있냐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자체가 너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하나라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버리면 파티의 어떠한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3: 이제 움직임을 좀 시각적으로 담는 유형의 미디어 아트들이 그 파티에서의 움직임을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좋은 형태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바이너리 쿼런틴의 시기에는 그 키넥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좀 활용하고 파티의 분위기와 어떤 매치가 되고 또 그거를 실시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파티에 존재하는 현장성을 극대화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너리 쿼런틴 이후로 이미 파티 자체가 너무 강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간 어떤 공간 스캔 그리고 그것의 변형이라는 층위가 파티의 현장성에 가려지지 않나 오히려 그 각각의 의도가 뭔지 조금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스캔이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그 기록한 후에 변형하는 거를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파티의 현장성은 현장성대로 두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의 그 움직임의 변형이라는 지점은 다른 데로 빼보자라는 그런 방법을 조금 탐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간을 채우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재현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수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2: 기존에 이제 바이너리 쿼런티 때 사용했었던 키넥트라는 기기랑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두 개 다 적외선 센서예요. 그 움직임이나 혹은 공간 감지 센서들 안에서 저희가 라이다로 채택을 하게 된 거는 기존에 키넥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다른 기기를 채택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선택하게 된 계기가 다르거든요.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개인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각 건물들마다 세워져 있었잖아요. 하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이제 격리되는 부스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레이브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는 던졌었고 그때 떠올렸었던 게 이제 각 개인의 부스였어요. 이제 공중 화장실처럼 1인이 최소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 부스 내에서 이제 마치 그 위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부스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제 키넥트 센서로 이제 감지를 하게 됐었던 거고 실생활에서 어떤 센서나 어떤 기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기를 채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라이다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라이다 기기들이 조금 더 가까이 접목되기도 했었고 동시에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과 쪽에서 양아치 선생님으로부터 라이다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 역시 그런 기상과학 쪽에서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던 와중에 라이다 기기를 이번에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처음에 했었고 사실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맺힌 상

0: 이미지가 애초에 시각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보값에서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록으로 움직임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다 센서 그리고 이제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가 최근에 연계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강연자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이제 제일 두려운 게 그 현재의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항상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현재의 타임라인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게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 모르게 된다면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일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게 되게 두려울 것 같거든요. 현 상황에 잘 붙어서 함께 가는 것, 놓치지 않고 가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2: 다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촉이란 단어를 들으면 직관적으로 생존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촉은 약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인간의 사회적인 제5의 감각과 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인 거는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유색인종이자 여성으로서 좀 생존하기 위해서 가끔씩 되게 촉을 세워야 되는 소위 뭐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 때문에 생존이란 단어가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로스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실 촉이나 생존을 좀 생각했을 때 뭐 촉을 세워서 어떠한 사회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계속 이제 생존을 해나가야 된다는 문장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생존이란 단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이제 팀 내에서의 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로스트웨어의 팀 내에서의 촉은 이제 서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랑 방식들이 다 지금 좀 각자 다른 상황이고 한데 서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내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돌려보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팀 내에서의 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소통이란 단어로 좀 일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팀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촉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이유는 사실상 아주 작은 틈을 겨냥하기 위해서잖아요. 파티 플래너도 아닌 뭐 그렇다고 음악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술계에 완전히 발을 뻗은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이 저희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웨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약간 대기 속에 부유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연상시키고 그것이 저희의 팀의 정체성인 것만큼 계속 뭔가 애매한 지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버려진 공간들을 또 찾아 나서고 그곳 안에서 새로운 그런 파티를 열어보고 활동하는 것들 그 시도들을 통해서 로스트웨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끼처럼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0: 캄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네.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1: 어, 그러네.
0: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1: 그냥 삼켜야죠.
0: 그렇죠.
1: 네.
0: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되네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까신 다음에요.
1: 네.
0: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1: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0: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1: 아, 네.
0: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1: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석회암 동굴. 와, 석회암 동굴은 엄청 많아. 용암 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내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두운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번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되었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발어와 도착어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발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착어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착어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발어와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첫 번역서는 한국 고전 심청천이라는 작품인데요.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결국 내가 번역한 책이 번역되었구나라는 생각하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번역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홍길동전 등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왔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역사서를 번역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바로 삼국사기이죠. 삼국사기는 두 권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모두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넘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그 가지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하려면은 거기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삼국사기 2입니다. 삼국사기는 제가 번역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또 번역할 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작품입니다. 묘반 정당국史기. Ngày nay, các học sĩ, đại phu đều yên tâm có thể nói rõ được sách Ngũ Kinh, Sử Thư Chư Tử và các sách sử Trung Quốc từ thời Tấn đến thời Hán. Nhưng đến các việc trong nước
thì bỗng dưng trở nên mịt mờ, không biết đầu đuôi. Đó quả là việc đáng buồn. Huống hồ, Tân La, Cao Cú Lệ và Bách Tế kia được lập ra, đứng tựa thế kiềng ba chân. Vì lấy lễ để giao thông với Trung Quốc, nên liệt truyện của cả ba nước mới được chép trong sách Hán Thư của Phạm Diệp hay sách Đường Thư của Tống Kỳ. Như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ấy, những việc của Trung Quốc thì được ghi chép tỉ mỉ, việc của nước ngoài thì chỉ được họ chép sơ sài, không thể đem tất cả các sự thật của ba nước chúng ta chép vào đó được. Hơn nữa, sách cổ ký có văn từ thô lỗ, cọc cằn. Sử tích thì thiếu, không thể hiện hết và không khuyên răn được cái thiện, điều ác của nhà vua, lòng trung thành và lòng tà niệm của các quan, mối an nguy của xã tắc và việc trị loạn trong nhân dân. Giờ đây, đúng lúc có được nhân tài uyên bác, cùng viết nên lịch sử một nhà, truyền cho hậu thế, sáng tựa nhật nguyệt muôn đời.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딱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내 판화를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영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유배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 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평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와이엇.
1: 저는 다 했어요.
2: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1: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2: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1: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2: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1: 한복을 빌려요?
2: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1: 저는 괜찮아요.
2: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1: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3: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1: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2: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